0: 마지막 미코롱 미겔 스테리 미바이게 빌라티디마게 다이아루타
1: 다이아루
0: mejor me iba la nengue la ve y ahora con la ve esto venga para la madre.